0: 농작 가냐무종 제 억나무종 비유사로 아무노 완소구냐의 아무니 아무노 아무니 뜨냐 농 기차 아무노 아무노 기차 스테스리 사몬 나인의 사몬 카이디 아무노 아무노 말한 바가 농자 나냐무종 아무노 카이간게 농 마야 엉시 뭐야 안 됐다
1: 아무노 나 니 따복도 하용이 노가로 배우작 농 카카칸가에 쟁티만 농 합이만 농 예, 그러니까 오 하프로스 등 미양대 합나이 뭐는 나이 합난 난 거. 해디봐. 그러니까 다복도 중 아게 혹사이 패가 아바 혹심이시우 와진이 바라니 바다로 중대 담몽화 사이만냐. 다복 중 신이 바라카미 동이노 중 하용나 사이만오 노호로 사이만오 사이만오. 그러니까 어자라와 중 너가 저기 동 간케도 사야. 밖에 백만이 자기 글라이 등 하보 사야. 와진이 아게는 실시디 당만나 당이 등 해보 사야. 다복 아본 러글러게 까탈 까탈 삼은 보다만 하나이. 아라중 이제 사모니다 이제 디지털 다봉 이제 사이언티피컬 이제 저라 번호 달리네 중 아공은 나이 무슨 강타 나이 인가 세진이 이망 가몽 나이 바 무슨 강 람 가몽 나이 바 세진이 누군 거 바 세진이 무슨 강 거 다시 살 까탈 까함 가나이 이니 양 카카오다고 그러니까 어번호 중등이 또 살라이카 이만 감반도 시클라브 그럭사바이 뭐 바이 바이케 어 저가 바이 샤파이카 좀 가보시래카 뭐에 꼭 살라이카 좀 카카오제 부스강고 뭐 하이테보 시클라살라요 파이톤 진이 반도 좀 오바케 말라이 살라이네 니 카카오 그시 진이 반다보 가몽나이 대신이 화도보 가몽나이 해야 되바 그러니까 물어 탕클라이 좀 물어만나이 앙 다신게 사모니 이제 다복 충전이 아마 하영린 노가로 비역작 어도가 노부로 만나이 라마나 중 바이케 만나이 어버노 중 내도 나나 중 어바이케 살아이게지 나도 만나이지니 이게 이제 농 사가제 농 바이 바이케 바라니 걸사 살아 영이 나이 무슨게 뭐니 비그라바이 딴 라이 나이 아슈 가샤 가샤 가샤케 약을 이까위 나이 농 드니 어자가 소위카 그러니까 무슨가 뭐니 이망 가망톤 니니 라마 가몽톤 바 마타모히나이 니니 티난 가몽톤 오보난 가이톤 타네 슈리 호노 다이 부스강어 제 파이네 브룽리보 가몽톤 카라이동나 제 동나이 브룽리보 하마리옹톤 오보난 거요 오보너기는 파이르카 드리니 이만 가함반다 부스강어 때 크럭사 시클라베 곡설아야난 한바이 저도노 쿨룽카 한바이 곽바르군스톤에 여태콘 출린 샥카트가 빅틱 이만 가함 অনুষ্ঠানে সাক্ষাৎকার দান করলেন ধনকুমার মুরাশিং অ্যাসিস্ট্যান্ট প্রফেসর ভেটেরিনারি কলেজ আগরতলা শেষ হল ককবরক অনুষ্ঠান